바베드 살롬 마툼마 시바베드 살롬 툼말라리 라제데 바베 페사도 마호 아 시바메 페사도 호만 라제 下马民大马西托面皮了家，这大老小鸡马西托牛皮，那家个有路小鸡马西托牛皮啦，西巴亚乌西家马皮了家，这下马民大马西托面皮啦，西巴个烧烤家马皮了。 마제 대반의 비살음 마툼마 시반의 비살음